꺼내로 설전자보다 흐름 펀치 어떻게 하냐 빠져야 하냐 사람 펀치가 있어 흑끄다 뿌디다 뿌디다 진다 에이 맨도다 흐름 녹한데

아버지, 어쩌다 저기서 문을 스며쳐서 거기서 어른을 울다가를 꺼내서 울겠다. 어른을 울다가 울겠다. 그렇지 않은 나라를 어린 것 아니었던 것이 없나? 그 어디에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는 것이 어디에